0: 지 앞둘라 때 하지하자
1: 예마
0: 이또리야
1: 예마 예마
0: seterusnya kita
1: siapa
0: ada sahabat
1: lagi?
0: Kawan kita kawan Ipeng dari Brunei Abdul Kayum